내 아스라야 나 아스라야 내 다음이야 내 다음이야 글쎄 우리 깨는데 그것이 거기요 바이실카야 구르나는 그대 가야 아니 구르나는 그대 가야 अपना घर समझ के आए हैं सिखाया जिदा कोई नहीं होता गुरु नानक